아직 2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사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어제 몸살기가 있어 약을 먹고 잤더니 늦게 일어났네요. 아직 좀 그러네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나 봐요. 몸이 별로네요. 그래도 잘 들어요. 정남도의 별처럼 널 비출게 공기남의 그 성에서 윤후에 좋을 텐데 청해 주셨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약 먹고 잤더니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까지 겹치다 보니 몸이 먼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낸 거겠죠.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무엇보다 컨디션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늦게 일어난 만큼 아침은 조금 여유롭게 시작하고 잘 먹고 잘 쉬면서 컨디션 찾아가길 바랄게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져서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께서 청해 주신 모든 신청곡 사연은 지금 다 소개가 되었고요. 마감은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 지금 다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ATJ 배드 청해 주셨어요. 예, 어제도 듣고 계시다가 예, 신청곡 예, 마감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듣고 싶으신 곡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 반응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바로 신청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저희 방송 오래 듣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 아이돌 박사 나스롭게님이 요즘 또 뜸해져서 아이돌 음악들이 좀 덜 나갔거든요. 좋은 타이밍에 청곡을 해주셨네요. 남자 아이돌들 노래 두 곡 더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의 수막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께서 청해주신 신청곡과 사연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스타미님 방송이에요. 마감되면 스타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예, 가을에는 역시 발라드죠. 가을과 잘 어울리는 발라드 곡들. 예, 방송 마칠 때까지 한번 쭉 들어보려고요. 아까 그 윤후가 부른 좋을 텐데, 예, 성시경의 노래 리메이크였는데 음색이 뭔가 좀 묘하게 닮아 있죠. 예, 아빠는 되게 그 꼬부리 창법으로, 예, 소몰이 창법으로 예, 막 그렇게 부르는데, 예, 성시경처럼 되게 담백하게 부르면서도 예, 뭔가 좀 달콤한 예, 그런 느낌의 음색을 가졌더라고요. 가수로서도 되게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시경 너드 커넥션, 그리고 규현의 노래까지 일단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화창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까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이 노래가 김영석이라는 친구 버전이 있나봐요. 예, 김영석이라는 친구 버전이 좋다고 뭐 그러길래 그 친구는 누구야 하다가 예, 그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예전에 뭐 노래방 vs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출연했던 출연자였던 모양이에요.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두 곡 듣고 그리고 엔딩으로 오면 되겠네요.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리고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렇게 두 곡 듣고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몸이 쉽게 지치고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목관리 잘 하시고 따뜻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건강 잘 돌보면 좋겠네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에 사연 주시고 추천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 목표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한번 시작한 일은 꼭 성공해야만 할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만큼은 반드시 해내야 할 것만 같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에 답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시작한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 아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 나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하루보다 내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터보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타비님. 오늘의 저는 여전한 몸살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이야기하고 재택하고 있습니다. 급한 자료와 오더만 처리하고 오늘 쉬어가야겠어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 MJ 도쿄 로맨스, 소수빈의 Know You Feel You 함께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꼭 쉬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너무너무 바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네, 조금 더 에너지 충전을 만땅 하셔야 돼요. 꼭 좋은 시간 가지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휴식 시간.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흑자미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도 하고 출근도 하고 고생하시네요. 오늘 신랑우죠? 한 주 신나게 놀고 우리는 모레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킴모아에서 만나요. 와이코드의 돈 벌어야지, 그리고 마이티마우스의 소주밤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드 시그널의 아무것도 하기 싫다까지 이어가 볼게요. 아, 어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지. 신청곡 이어갑니다.

알람이 울렸다, 껐다, 또 울렸다, 또 껐다, 세 번째 울렸다, 휴대폰을 껐다.

0: 됐다. 잘 자자.
1: 가끔 저희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잠이 안 와. 엄마, 나 심심해. 라고요. 아, 나도 한번 심심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잠이 안 와 봤으면 좋겠다. 부럽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뭔가 젊은 그 기운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조금 체력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아, 그런 쌩쌩함.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무기력함이 먼저 밀려오고, 하기 싫다라는 느낌보다 아프다라는 느낌이 먼저 오는.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네. 이게 결코 게으름이라기보다, 아, 그냥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조금만 좀 몸이 좀 움직여지면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몸이 좀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네, 몸뚱이가 들어 올려지지 않는 거죠. 아, 어쨌든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이제서 청소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못 끝내는데. 그렇다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옥탑방으로 온갖 쓰레기를 처박아놓고 신랑이 가는 동시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앞이 까마득한데요. 그래도 좀 힘내보려고요. 러브댕이님 안녕하세요. 조선힙합의 내 나이가 어때서 개뿔 신청해 주셨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신청곡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미스가 났습니다. 미스가 났습니다. 미스가. 네, 그래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들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이에요. 와우, 날이 덥지 않고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귀에 물이 들어가서인지 귀도 살짝 안 좋아져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뜨거워서 계속 우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앉고 귀 치료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에요. 양쪽 귀까지 해서 10분인데 전쟁이 따로 없어요. 거기다가 예방접종 주사까지. 오늘 아들 큰일 치르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 병원 가는 날이시군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오늘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독감 주사 꼭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될까? 너무 무서워 하는 거 있죠. 초등학교 4학년이. 근데 사실 어른이 돼도 별로 맞고 싶진 않아요. 네, 그 주사를 찌르는 그 순간 너무 싫어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엉덩이 주사를 맞는데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거든요. 어찌나 창피하던지

사실 어른이 돼도 주사가 무섭기도 하고 또 아픈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섭겠어요? ST127 삐그덕, 엔하이픈의 노다웃, 노다웃 그리고 원어스의 나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살살 잘 달래서 잘 다녀오세요. 어른도 무서워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이 비가 그칠까?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감사히 잘 들어요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한 템포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아, 오늘 수업은 6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게 출발해도 되는데, 일단은 집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만큼 치울 것인지, 내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본 다음에 후다닥닥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언가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아이고 두야 하시면서 더원의 아이두, 비의 아이두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네, 골치 아픈 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았지만 난 그진 걸 치스란 자.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함께하고 싶은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이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나에게 어떤 음악들이 때로는 큰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음악을 들었을 뿐인데 위로받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내가 예전에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이런 꿈을 꿨었는데 하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그 힘은요,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고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목소리에는 내가 그동안 어떤 말들을 써왔는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해서 딱 말투라는 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좀더 밝게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나를 온전히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갖고 계신가요?

방송을 하고 나니까 저의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네, 앞으로 남은 그 오늘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청소가 너무 하기 싫어서 아침부터 좀 시무룩해 있었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해치워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달빛 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다. 시선을 나에게 돌릴 때 인생의 변화는 찾아옵니다. 관계의 불만을 가지고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것보다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길 바라는가. 나로 인한 변화는 곧 성장이며 스스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하십시오. 오늘도 쉬어가도 됩니다. 오늘은 충분히 당신의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밥시의인 다시 한번 꾹꾹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동안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스타비님께 다같이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도 들어오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독감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코로나도 심해지고 독감도 오고 하니까 조심해서 다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갈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하늘에서 가족분들 배볼록하게 드시고요. 배 텅텅 튕기면서 아, 잘 먹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맛있게 드시라는 제 얘기입니다. 밥은 맛있게 먹어야지 제 맛인 것 같은데요. 맛없는 밥이 나온다면 맛있게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늘에서 가족분들이 되길 기도하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온 그리고 오마이걸의 번진, 도경수의 팝콘 세 곡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그리고 이별로부터가 아닌 이별로부터, 그리고 도영의 노래 제목이 너무너무 길습니다.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다 나오질 않아서 다 못 전해드리겠네요. 노래 제목이 너무 길죠. 노래가 두 곡 다 이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신청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하우스 방송국 함께 하자입니다. 다들 아시죠? 함께 하는 거? 신청란의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데이스 프로젝트의 86학번 청춘가. 86학번 청춘가?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비어네이프의 오케이, 원더걸스의 So Hot.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리님. 전 오늘 재택근무중입니다. 몸살이 다 낫지 않아서 오늘까지 몸 상태 보고 내일 나갈지 재택근무 연장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신통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우리 37도 5에서 떨어지지 않네요. 약도 먹고 하는데 말이지요. 급한 약이랑 주사 처방, 서류 작업 다 하고 지금은 누워 있어요. 오늘 안에 괜찮아지겠지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자꾸 멘트하는데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자꾸 쥔 누르고 있는데요. 말이 자꾸 끊기게 됩니다. 우리 사마님 전신통 몸살 났었죠? 아직도 아픈가 봅니다. 어쩌면 좋죠? 네, 감기는 이렇듯이 힘듭니다. 아, 기침이 자꾸 나와서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사마님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푹 주무셔서 내일은 거뜬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덕분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려봤습니다. 신장년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오마이걸의 미라클, 에이핑크의 D&D, 그리고 CSR 첫사랑의 러브티콘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 언니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언니 방송 끝날 때쯤 저는 아들이랑 병원에 있을 거예요. 예방접종 하는 날이거든요. 거기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거기다 선생님이 돌 지나면 예방접종 할 것을 많아진대요. 이번에 맞으면 언제 또 갈지. 곧 자기 미래를 모르고 잘 자고 있네요. 주사 맞고 울다가 금방 그치길 바라봅니다. 달래주면 금방 그치긴 하더라고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보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가면, 울음꽃이 짧은 애들도 있는데, 긴 애들은 엄청 길잖아요. 그래도 울음꽃이 짧은가 봅니다. 달래면 금방 그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멘트를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아이랑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오후 시간은 잘 봐야 되겠어요. 아기 그 예방접종하고 나면 열 나나 안 나나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오라 아기들 병원에 예방접종하면 오전에 오라

네, 장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병원을 가야 한다. 아기들 어렸을 때 예방접종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고 나면 참 많이 걱정도 하고 또 아기가 좀 많이 칭얼거리죠. 칭얼거리게 되면 속도 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일이 되어서 언제 또 그럴까. 이제 뭐 손주나 보면은 아직 손주란 얘기에 조금 어색합니다. 손주나 보면은 또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들 식사하셨나요? 지금쯤이면 점심 드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점심 맛나게 드셨습니까? 오후에는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저희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서진영의 닮은 사람, 버즈의

네, 제가 신청곡이 없다고 투덜대니까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흑장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언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운이 없네요. 죽을 시켜 먹어야 하나 그러고 있어요. 귀까지 아픈 것이 있다 병원 가야겠어요. 잘 들어요 하셨어요. 중이염까지 오나봐요. 감기 걸리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코하고 전부 다. 코를 중심으로 해서 귀, 목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이염이 오면 감기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세요. 그래야지 덜 고생합니다. 죽 맛있죠? 어떤 죽을 시켜 먹어야 맛있나? 나는 그 본죽에서 나오는 그 김치 그 뭐지? 오징어젓인가? 김치 낙지 죽인가? 그게 맛있어요. 좀 개운한 게 좋더라고요. 흑장미님 얼른 병원 갔다 오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이 안 되겠지만 즐거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길. 사람들은 저마다 멀리 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러는 찔레꽃 흐드러진 길, 저러는 바람꽃이 더울대는 길, 저러는 죽고 싶도록 아름다운 길.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울며 쓰러지며 그리워하며 멀리 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여, 우리들은 혼자서 간다지만 노래와 울음소리 속으로 바라보면 결국 우리들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 네, 이 이쁜 글은 김준태님의 글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함께 가는 길. 길은 함께 가야지 덜 외롭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서영은의 너에게로 또다시, 린의 고민영, 백지영의 보통 함께합니다.

네, 달빛사랑의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 앞으로 사연, 예쁜 사연과 함께 그리고 노래 두서너 곡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더욱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느낄 있는 것 같아요. 후다닥이 정말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옷에서 진행해 달빛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서정훈의 바다에서 태어난 해, 바이브에 미친 거니 거미에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대를 함께합니다.

네, 잔잔한 노래들로만 이어졌더니 너무 처지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신나는 곡으로 갑니다. 아니 왜? 뭐? 어째서? 이러면서 아이유의 갑자기, 그리고 리센의 데자뷰, 아이브의 뱅뱅 함께합니다.

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오늘 목요일이에요. 벌써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 기온은 좀 따뜻하기보다 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두 시간에 신청난 추천해 주신 분, 선물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 꿈뻑 전해드립니다. 말 하나에 가슴이 물들고, 미소 하나에 얼굴이 물들고, 배려 하나에 마음이 물듭니다. 행복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후 2시입니다. 점심도 먹었겠다. 이제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이죠. 저도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는 분명 멀쩡했는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배터리가 30%쯤 남아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그리고 음악 한 곡을 들으면, 그래, 아직 오늘 하루 많이 남았지 하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잠깐 쉬면서 음악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도 너무 완벽하게 하루를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내려도 괜찮고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후 2시 여러분의 배터리 살짝 충전해 드릴게요.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9월 17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리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전방송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 우리 달빛사랑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우리 달빛사랑님의 발톱 이어받아서요. 4시까지 함께할게요. 여러분 우선 꼭 잡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주세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문도 활짝 열어둘게요. 인터뷰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여러분 묵다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얼른 얼른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 게시판도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팅방 오른쪽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고요. 예답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된 이상인 곡들, 트롯 가사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꼭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이 시간이면 한참 일하고 계실 때라 안 돼요. 몰래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함께 해주셔도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채팅방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신청국가 사연은 순서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요. 우와!

오늘은 일찍 다녀가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다섯 분을 시작으로 출발할 수 있겠어요. 좋은 음악과 함께 하실 여러분의 신청곡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오후가 되면 참 신기하죠.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막상 오후 2시가 되면 이 많은 걸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땐 그냥 지금 해야 할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해야 할 일을 끝내고 그리고 또 하나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꽤 많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멀리 보지 말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보자고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 꽃미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전에 이마트 가서 폼클렌징 사고 먹을 양식도 좀 샀습니다. 밥을 먹고 슬슬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오전에 이마트 다녀오셔서 필요한 것도 사고 먹을 양식도 든든하게 준비하시고 역시 뭐든 시작하기 전에는 배부터 든든하게 채워줘야 되죠. 밥까지 맛있게 먹고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하신다니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일하다가 잠깐 힘들 땐 오늘 사두신 맛있는 간식 생각하시면서 힘드시고요. 저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심히 응원 보내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기분 좋은 일 하나씩 만나시길 바래요.

유명하신 음악들 야무지게 준비해놨습니다. 세 곡인데요. 첫 번째로 희망해주신 곡은 도영이 부르는 반딧불이라는 음악이네요. 반딧불은 어두운 밤에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반딧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낸 곡이죠.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 만큼 크게 힘내시라고 외치기보다 조용히 옆에서 오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노래죠. 이어서 저대들을 음악들 케이플라워가 부르는 아직 너를 사랑해 그리고 빈센트 블러의 인 러브 이라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만나러 갈게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잠시 시간을 거꾸로 좀 돌려볼까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노래방에서 한 번쯤 마이크 잡고 목청껏 불러봤을 법한 노래들을 준비했어요. 당시에는 락 발라드가 정말 많았죠. 멜로디가 시작되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후렴구가 나오면 음이 높든 낮든 일단 따라 부르고 봤던 노래들. 희망해주신 첫 곡은 최진영이 부르는 영원이라는 음악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 Y2K의 헤어진 후에.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야네 그래서 그대는 이라는 곡입니다. 세 곡 모두 듣고 있으면 아, 그때 이런 노래들 정말 많이 들었지 하는 추억 하나쯤 떠오르실 거예요. 닉네임이 이런 된장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님, 최진영의 영원 음악만 희망해 주셔서 나머지 두 곡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봤어요.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누리필사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도시 드림 콘서트. 참 이렇게 궁합이 맞을 수가 없네요. 빠른 곡으로 잠도 깨우고 발라드로 감성에 젖어보는 시간.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 저랑 유난히 궁합이 잘 맞으신가요? 다행이네요. 희망해주신 음악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희망하신 음악은 정동아 오아시스, 소수빈의 21, 그리고 김수연의 그대 한 사람, 이렇게 세 곡 희망해 주셨습니다. 정동아의 오아시스는 제목처럼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음악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인데요. 정동아 하면 역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보컬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후에 살짝 졸릴 때 들으면 목소리부터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수빈의 21, 제목의 숫자 21가 주는 풋풋함 때문인지 듣고 있으면 괜히 젊었던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죠. 특히나 손수빈 특유의 담백하고 섬세한 목소리가 곡의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수연의 그대 한 사람. 이 노래는 드라마 해풍달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김수연이 직접 부른 곡이라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배우의 목소리로 듣는 노래라 그런지 노래 자체의 이야기와 장면이 떠오르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곡의 궁합도 좋은데요. 잠을 깨우는 오아시스에서 시작해서 21의 청춘을 지나 그대 한 사람을 향한 마음까지 오늘 오후 2시는 음악으로 잠도 깨우고 마음도 깨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3시 5분이에요. 우리 햄브라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옛날님 천국 남깁니다. 잦은 외근으로 방송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늘은 방금 사무실에 왔네요. 오늘은 무사히 방송 잘 들을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바빴나 보다, 그쵸? 그래도 오늘은 사무실에 무사히 복귀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곳저곳 이동하지 마시고요. 잠시 여유롭게 앉아서 드림 콘서트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희망하신 노래들 야무지게 준비해뒀네요. 첫 곡은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90년대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제목만 들어도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당시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살아있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이어지는 추억 속의 음악, 김정민의 애인이라는 곡인데요. 김정민 특유의 허스키하고 깊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곡이죠. 특히나 노래방에서 김정민 노래 한 곡쯤 불러보셨던 분들 꽤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번 뽑아줘야 하는 그런 노래죠. 그리고 마지막은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랑은 아프지 않아도 눈물이 난다 라는 곡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마음을 살짝 건드리죠. 사랑 때문에 꼭 아파야만 눈물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움이나 고마움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도 때로는 눈물이 되어 나오잖아요. 오늘은 외근 대신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듣는 드림 콘서트. 바쁘게 움직이셨던 만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깐 쉬어가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우기가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옛날 누나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SG워너비의 세대자 제이세라의 널 위한 멜로디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나 옛날 누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괜히 입달래 소리라고 해도 좋으네요. 괜히 막 좋은 거 있죠. 오늘은 제대로 만났으니까 방송 들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까지 실컷 나눠보자고요. 추억 속의 음악을 희망해 주셨네요. SG워너비의 세 글자, 제목처럼 딱 세 글자 만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SG워너비 특유의 애절한 보컬과 멜로디가 더해져서 들을 때마다 그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제이세라의 널 위한 멜로디, 이 노래는 제목보다 따뜻하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처럼 듣고 있으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감성이 있는 곡입니다. 오늘은 보고 싶었어요 라는 귀여운 인사 덕분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희망하신 노래와 함께 예나가 준비한 노래 선물 하나 더 함께 해볼게요.

어떻게 선물곡은 마음에 드셨어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접수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다 보니까 신청곡에도 참 다양한 하루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바쁜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분도 계시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든든하게 챙겨 드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방송 찾아와서 옛날 누나 보고 싶었어요 하고 반가운 인사를 남겨주신 분도 계셨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하루는 다 다르지만 방송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잠깐 같은 음악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도 같은 노래를 들으며 잠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오후 3시가 넘다 보니까 아침에 분주함을 조금 가라앉고 이제 슬슬 하루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쯤 되면 이상하게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죠. 분명 컴퓨터 화면은 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선가 주말을 검색하고 있고, 그럴 때 음악 한 곡이 꽤나 좋은 처방이 되는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어깨가 살짝 들썩이고, 익숙한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고, 옛날 노래 나오면 갑자기 기억 속에 묻어둔 장면 하나가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도 옛날 드림 콘서트는 여러분의 오후를 음악으로 살짝 흔들어 드릴게요. 지금 졸린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바쁜 분들은 잠깐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너무 진지하게만 보내지 말고 음악과 함께 조금은 즐겁게 가보자고요. 신나는 노래 몇 곡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에너지 충전 제대로 될 거예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2시에는 잠을 깨우는 노래부터 추억을 꺼내보게 하는 노래, 그리고 마음을 살짝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노래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함께 했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어제는 그냥 지나쳤던 노래가 오늘은 유난히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몰랐던 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서 마음에 남는 곡 하나쯤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 들어보세요. 그때는 또 어떤 기분으로 들릴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마이크를 우리 악마님께 넘겨드릴게요. 나무 노후도 너무 바쁘게만 달리지 말고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맛있는 간식 하나 챙기면서 기분 좋은 오후 보내셔야 돼요.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악마님과도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참, 그리고 저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명절이잖아요, 추석. 더 즐겁게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해요. 오늘 마지막 곡 오마이걸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빠이빠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네, 어제 쉬고 오늘 또 인사를 드리는데 내일 또 쉬어요. 요즘 많이 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늘의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로 쌀쌀해요. 기온차가 있는데 점심 많이 덥네요. 오늘 무더운 날이에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정말 덥네요. 네, 그래도 이런 날씨에 또 감기가 훅 들어오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마이크 넘겨준다던데 마이크 안 주던데요. 마이크는 안 주고 그냥 서버만 주던데 마이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이크도 좀 바꿔야 되나? 네, 아무튼 우리 예나님 오늘 방송 고생 많았고요. 명절까지 다음 주까지 쭉 쉰다고 하니까 잘 지내셨다가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나요? 행복한 시간들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네,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 all alone for someone to guide you on your way.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귀전 오토바이 뽀리자. 발음 잘해야겠어요. 뽀리자. 귀전 오토바이 관리 잘하세요. 제가 뽀리겠습니다. 뽀리자. 350 팔리지 않아서요.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매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큰일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마지못해서 내놓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잘 보고 왜 팔리지 않을까? 350이라서 안 팔린가? 한 250으로 해볼까요? 네, 또 팔리지 않으면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고, 또잘 팔리면 또잘 팔리는데도 그나마 매력이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또 작은 아이 퇴근하신다 그래서 우리 꼬미남님, 네, 근데 왜 큰일이지? 아, 우리 꼬미남님께서 내놓은 매물이 팔리지가 않은 건가요? 큰일 났네. 아, 우리 햄바오님, 외근 자주 가시죠? 사는 거 어때요? 350에 준대요.

0: 꼬리자 350, 350에 준대요. 맞나? 네, 아무튼 우리 꽃미남님 팔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챙겨주신 거 전해드리면서 너무 안 나간다고 해서 내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기준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청해주신 곡두 곡은 전해드렸고요. 남은 선곡과 함께 전해드리고, 좀 노래 좀 길게 우리 햄버우님의 청곡까지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1: 季節は過ぎても君だけがまだ残ってる。

네,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충국남규입니다. 지금은요, 바카스가 아니라 가스 알명수가 필요한 듯해요. 잘 지내셨나요? 전 잦은 외근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외근으로 바쁘면 좋죠. 일하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아침 8시까지 가게 가서 한 2시 반 정도까지 있다 오는데 힘은 들어도 아침잠이 제가 참 많은데 힘은 들어도 그냥 하루가 그냥 반은 알차게 보낸 느낌? 집에만 있을 때는 내가 반나절을 뭐 했지? 허무했는데 가게 나가면 그래도 바쁘게 일은 했구나 이런 흐뭇함은 있습니다. 우리 햄바오님 오늘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바쁜가 봅니다. 요즘 같은 날 추석도 얼마 안 남아서 더 많이 바쁠 텐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알람 악마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짓깔 하시네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기다렸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하, 그 멋쩍은 웃음은 뭐죠? 사람들이 안 하던 말을 하면 멋쩍어서 뒷말이 막 웃잖아요. 우리 필사마님이 저한테 보고 싶었습니다는 별로 그렇게 자주 안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고마워요. 네, 우리 필사마님도 남은 시간 안전운전하면서 지금 퇴근길인가요? 운전하고 계시다면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비라도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정인이 엄마 사연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위에 UCF님, 영광입니다. 루미아의 오늘도 난 하늘을 향해 소리쳐. 없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찾아도 찾아도 없네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밖이 그닥 안 더웠는데 아들 덕에 저도 땀이 났어요. 아들 예방접종하러 소아과 갔는데요. 코 막힘이 있는 터라 그걸로 인해 중이염이 살짝 있어서 귀 치료하는데 땀 흘리면서까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 잡으러 귀에 갖다 대랴 진땀 흘렸고요. 아들은 다 하고 나니까 울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예방접종 양쪽 팔에 한 번씩 맞는데 어찌나 울던지. 또 어이없는 건다 하고 나니 아무렇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생한데 다음 주도 접종하러 또 가야 합니다. 어찌저찌 얼른 하고 집에 왔네요. 밖은 시원한데 나는 진땀, 아들도 땀이 어이없게 만드는 아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 시기 때는 아마 예방접종이 참 많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래도 7살 전까지는 예방주사가 참 많은데, 저희 아이도 씩씩하게 그러더라고요. 형이 맞고 자기는 안울 거라고. 자기는 씩씩하게 맞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울죠. 다 우는데 그 아파서 우는 것보다 그 뾰족한 주사가 겁이 나서 우는 걸 겁니다. 네, 아무래도 미용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미용실을 가면 가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위 때문에 무서워서 울고 하는데, 그리고 피부에 닿는 그런 느낌이 싫은가 봐요. 우리도 양쪽에 막 주사 맞고 있으면 한쪽 딱 맞고 뭐해? 이러면서 한쪽에 푹 넣고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사 맞아도 겁은 조금 나는데 혼자 씩씩한 척 합니다. 뜨끔? 아니? 안 아파? 막 요렇게. 그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은 당분간 고생할 겁니다. 병원만 가도 아마 뒷걸음 칠칠걸요. 나중에 치과 가면 더할 건데, 우짜지? 진땀을 더블로 흘리겠는데? 네, 오늘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더워요. 우리 정인이 엄마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겪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많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신나게 들으면서 네,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냅시다.

네, 그분이 오셨네요. 코만고치님. 네, 오랜만에 만났다 했는데, 불량연애를 보시고 오셨군요. 악마님, 안녕. 오랜만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불량연애를 보는데요. 출연자들의 전직이 휘황찬란하네요. 문신과 POC는 기본이고요. 건달 출신부터 유흥업스, 업소, 군무 이력까지. 남자들은 스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예쁨. 예쁨 하나면 끝난다는 게 제 최고의 웃음 버튼입니다. 예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머리가 빈 거죠. 그죠? 괜히 신사적인 매너 따위 챙기기보다 무조건 직진하는 기세와 자신감이 답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있네요. 보통 기세와 자신감이 답, 신사적인 매너 따위 챙기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죠. 비록 연애 실전 경험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넷플릭스로 간접 교육을 하나는 기통차게 받고 있습니다. 이론만 빠삭이 공부 중이군요. 저 지금 너무 진지하게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불량 연애로 갈고 닦은 플러팅과 작업 멘트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희망 사항이겠죠. 네, 불량연애 저한 번도 안 봤는데 현실은 또 다르다는 거. 현란한 멘트 한 방에 다들 쓰러지지 마세요. 그 현란한 멘트 한 방에 우리 코만코치님께서 넘어져서 코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만코치님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도 아직 실전 테스트 전이라 어디까지 먹히는지 저도 모르지만, 남녀가 연애할 때요, 어디가 먹히냐고요? 일단은 예쁘면 일단은 100% 중에 한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애교도 있으면 5%가 더 추가되겠죠. 거기에 미소가 예쁘면 또 5%가 추가되고, 마지막 10%, 8%. 8% 몸매도 돼야겠죠. 몸매도 돼야 되고요. 얼굴이 예쁜데 살이 좀 붙어 있다 싶으면 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얼굴 예뻐, 몸매도 좋아, 웃는 것도 예뻐, 애교도 많아. 근데 2%가 부족하죠. 2%는 뭘까요? 2%를 찾는 거죠, 이제.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2%를 찾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 열심히 갈고 닦은 플러팅으로 인해서 예쁜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신 또두 가지가 없어요. 저처럼 두 가지가 없어요. 얼굴 되지, 몸매 되지, 성격 되지, 다 돼요. 근데 네 가지가 없지, 재수가 없지. 없지가 꼭두 가지가 따라다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녀 둘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남자도 잘생겼으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네. 청해주신 거, 죽을래, 사귈래. 누군가가, 소지섭이 그랬나요? 죽을래, 사귈래. 그랬나? 미모가 뭐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소지섭만한 미모가 된다면 죽을래 사귈래 하면 결혼할래. 바로 결혼할래 이렇게 넘어가겠죠?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우리 코만고치님 그러면 일단은 머니는 확보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예쁜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려면 일단 머니는 충족을 시켜놓고 난 후에 모든 걸다 휘둘러 봅시다. 뭐 얼굴이 안 되면 또 성형외과 가면 되니까 머니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셨죠? 청해 주시고 머니로 성형외과 갔는데 소지섭처럼 미남이 돼서 나올까? 그건 의문이네요. 아무튼 청해 주신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도 음악은 계속 흘러나온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코만코치님의 매력 때문에 그런가요? 죽을래, 사귈래, 거기에 꿈을 꾸고 있었나? 우리 UCF님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노래 참 좋으네요. 근데 저희가 음반으로 아직 나오지 않는 곡들은 송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노래는 참 좋으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늘도 난 이승철 곡인가? 소리쳐도 이승철 곡인가? 그래서 음악은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더라고요. 멜로디가 많이 들어봤던 멜로디인데 아직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곡 준비해놓고 또 하나는 그냥 소리쳐봅시다. 이승철 곡의 소리쳐로 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신청곡인데 악마님 당첨. 아, 저 이런 신청곡 당첨 말고 로또 당첨 되게 해주세요. 우리 UCF님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악마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도 난 하늘을 향해 소리쳐 UCF님 덕분에 당첨됐다 소문내고 다닐게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은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뜨끈뜨끈한 신곡, 잔잔한 곡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곡 전해드리고 저는 슬슬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퇴근길 함께해 주실 거예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아마 쉴 거예요.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요. 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여러분 생유

몸도 막 아프고 목도 너무 아파서 목 캔디까지 먹고 지금 방송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제부터 몸이 안 좋더니 몸도 너무 아파서 죽 먹고 약 먹고 잠깐 누워있다가 네, 방송하러 왔습니다. 첫 곡이 아주 재밌었죠? 오늘도 속았네. 김이 없어진다며. 요새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그 광고 중에 그 저런 광고가 되게 많아요. 바르면 김이 없어지고, 네. 바르면, 아니, 한 알만 먹어도 살이 빠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광고. 아마 그런 광고를 겨냥한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PK의 마음만 받을게요. DNI의 그랬고 라는 것까지 전해드려왔습니다. 목이 좀 아픈 관계로 제가 오늘 9시까지 방송을 하거든요. 멘트는 네, 좀 천천히 많이 못할 것 같고 네, 신청곡과 또 여러분들의 어쨌든 사연은 다 전해드릴 것이고 네. 되도록이면 말을 좀 줄여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조선힙합의 돈 때문에 라는 곡 하고요. Y 뭐, 이름들이 다들 이상해서 아까도 제가 스타비님 시간에 이 노래를 신청했었는데 돈 벌어야지 라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 좀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 3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노래 세 곡을 요게 그렇게 빠른 곡이 아닌데 제가 아까 오늘 올라온 신곡을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노래가 있어서 네,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싶었어요. 요새 AI 노래들 많이 사실 저희 방송국은 신청곡 위주이기 때문에 AI 노래를 그렇게 많이 틀지는 않는데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너무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독특한 곡들로 좀 시작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다녀가시면 돼요. 미음지읒의 발광하는 대머리라는 곡이 오늘 나와있길래 이 곡 먼저 듣고 그리고 조선 입밥 네, 이렇게 해서 세 곡 노래 전해드리고 올게요.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죠? 돈 벌어야 돼서 월요일은 지옥 같고 금요일은 또 신나고 그렇습니다. 자, 하루만 더 버티면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죠.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 예능 재밌게 봤어요. 저 아까 조금 봤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봤는데 우리 진영은 뭘 해도 예뻐요. 웃을 때 저는 그 다섯 중에서 진영이 제일 예쁩니다. 네, 뭐 박보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다 그러겠지만 저는 진영이 제일 예뻐요. TV에서 빛이 번쩍번쩍 오인방 모이니까 풍경이 예술입니다. 그 숙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옥처럼 돼 있어서 약과도 있고 그 차도 주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건 또 나름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또 젊은이들끼리 뭔가 그 전에 우리 진영도 무슨 프로 때문에 그때도 구름이었나? 하여튼 예능에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예능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 일단 1부 끝나고 23일 저녁 9시에 2부가 마무리입니다 했는데 23일은 추석 전잣날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근데 9시에 불러니 방송인데 내가 저거 보고 있어도 될까? 그래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빈센트 블루의 오늘부터, 케이플라워의 너는 내 사랑이야, 한해 문세윤의 가르쳐줘 신청해 주셔서 세 곡 모두 준비했고요. 제가 감성 플레이에 혼자 두지 말아줘 라는 곡까지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올게요.

감성 플레이에 혼자 두지 말아줘 라는 곡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부산은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태풍급 바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시원하겠다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 곧 진짜 겨울이 올 것처럼 추웠다가 낮엔 더웠다가 그러네요. 제가 가을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올해는 몸이 안 좋은가 이렇게 또 감기도 걸리고 난리도 아니네요. 집에서도 이제 긴 소매 입고 살짝 두꺼운 이불도 꺼내고요. 저처럼 몸살나고 열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마이티워스의 소주 밤 그리고 르세라핌 노래는 좀 확인 좀 하시지 매번 왜 이러실까 올 영어예요. 그래서 못 전해드리고요. 비어네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전해드립니다. 댄스곡으로 두 곡 정도 더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올게요.

이어지는 신청곡은 헌병출신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청해주신 소찬이의 티얼스, 이어서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두 곡과 함께 리디아의 또 너야, 범진의 잘 가라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정이 듣고 있어요?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입니다. 장면이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장면이 오랜만에 다시 방송이시군요. 병원은 다녀오셨는지요? 아니요, 병원은 오늘 안 갔어요. 내일 가려고요. 어떻게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정말 감기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너무 심한데요. 이게 뭐냐면 되게 많이 아픈 게 아니고 은근히 사람 죽이게 아파요.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걱정되옵니다. 아니 그러기 제가 뭐 어딜 되게 막 특별히 되게 어디 아프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아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한번 이렇게 감기 걸리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하지. 빨리 나아라 얍. 제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아시죠?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저는 병원 잘 다녀왔어요. 오늘도 또 병원 갔다 왔어요. 아니 어떻게 목소리만이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목이 너무 아프네요. 아들이 기치료 예방접종 할 때만 울고 딱 그치는 거 있죠. 신생아 때부터 그랬는데 내 자식이지만 신기합니다. 우리 애는요 둘째는 주사 맞는다 소리 할 때부터 울고 우리 막내는 주사 맞을 때 깐난 애기 때부터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신기하죠? 주사 체질인가? 아니면 돌잡이 때 청진기 잡아서 그런가? 아플 땐 밥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쭉 시켜서 먹었어요.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지금 설거지가 잔뜩 쌓여있는데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몸이 좀 괜찮아지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곡 김재환의 안녕하세요. 산들의 날씨 좋은 날 그리고 우리 진영 마냥 좋은 진영에 그댄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지 신청곡으로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봅시다. 조용한 노래가 뭐가 있지? 차가을에 가을이 끝나기 전에 헤어지자. 헤어지자. 좀 그런가. 이재은의 그대가 시든다. 신청곡이 여러분 올려주신 신청곡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였고요. 제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간 방송이라 한 번 더 다녀가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선곡해서 선곡 되게 많이 해놨으니까 전해드릴게요.

올라온 신청곡들은 모두 전해드렸고 지금 흐르는 곡은 이재은의 그대가 시든다 라는 곡입니다. 나비엘의 아무 말 마라, 루나엘의 반품 불가, 노래하는 기억 수집가의 내 세상의 전부, 그리고 박진의 우연인 척 돌아와 줄래 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대요. 조금 네, 전해드렸던 노래보다 조금 빠른 노래들 준비해봤어요. 박수영의 친구 말고 나랑 사귀어줄래? 라는 말은 친구하지 말고 사귀자 라는 말일까요? 자그마케의 나의 부재 중에 최선의 표현이야. YS1의 내 말이 다 거짓말. 부천산다의 아침의 밝아와 그리고 문 웨이크의 네, 집에 가는 길이라는 곳까지 준비해드립니다.

0: 안 믿어.
1: 그래, 내가 예민했던 게 아니라
0: 네가 거짓말했던 거야.
1: 이제 됐어. 난 갈게.

0: 어떻게 널 다시 원해 난 아직도
1: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9시부터는 우리 난연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자, 저는 좀 더 빠른 노래로 9시까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멀쩡해 보이죠? 목 캔디를 하도 먹었더니 멀쩡한 것 같은데 되게 따끔거려요. 내일도 방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방송을 병원도 가야 하고 막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2시 멘트 방송을 해서 조금 멘트 하다가 신청곡만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계속 이러니 큰일이네요, 그죠?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헬로 영의 미워하기 전까지만 이라는 곡이고요. 우리 원희가 노래를 부르진 않았을 텐데 원희의 꿀 여름이라는 곡, 다이브 트랙에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비는 윤정환의 언제나 그랬듯이 이 밤을 삼켜내라는 곡과 용기에 내가 생각한 청춘은 이게 아닌데까지 준비해드립니다.

9시부터는 나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신청 문단 채워주시고요. 저는 노래 몇 곡을 더 전해드리고 50분쯤에 마지막 인사드리러 나오도록 할게요.

장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갖고 멘트를 많이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즐겁고 신나는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낮에 아침에 병원 갔다가 주사도 맞고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밤 시간 되시기 바래요.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스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신 우리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셨대요. 제가 한우로스 감기 제가 다 흡수를 할 테니까 저한테 감기 다 주시고요. 한우로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주세요. 예, 우리 육장민이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이니님의 도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일찍 만나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의 힘듦을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터문 올라갈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있으시면 사연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대중적인 노래로 선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누로스 방송국은 카테고리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꽃미남님.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이 부시나. 예, 새 곡 신청합니다. 잘 들으면 내 곡입니다. 박은빈님 노래는 패스입니다. 수고하세요, 회원님. 갑자기 웬 회원님? 예. 예. 데니스 프로젝트 점프, 그리고 슬러시의 비몽 엑스 웨블러, 김현정의 멍, 이렇게 세 곡 주셨죠? 예. 자,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엄청 달리고 달렸어요. 와, 시작부터 너무 달린 거 아닌가요? 예, 아까 그 선인의 추억님께서 졸음 운전, 졸음 배달 하셨는데 잠이 확 깨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엄청 달렸습니다. 제 의자가 막 삐걱삐걱거릴 정도로 예, 열심히 달렸습니다. 신청난에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님. 안녕하세요, 필사마님. 날씨가 서늘을 넘어 쌀쌀함이 감돕니다. 저는 긴 소매를 입고 잘 때도 두꺼운 이불을 덮습니다. 근데 밖을 보면 이 날씨에도 여전히 반팔을 입고 맨살을 여전히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네. 대단해. 감기 걸려봐야 정신 들지.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여튼 나니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침하고 밤의 기온이 좀 쌀쌀하고 낮에는 덥죠. 저 아래쪽은 제가 있는 곳보다 조금 더 낮에 기온이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보통 28도, 29도 이 정도 되는데, 아무튼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감기를 걸리면 겨울까지도 이어서 내년까지도 갈수 있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이후에 마지막 통화 이후로의 마지막 통화 이후로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도요한이 부르는 늦은 안부 예, 세곡 함께 할게요. 예, 언제나 늘 덤덤하게 뒤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필사마님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이상하게 도요한 씨의 느지남부를 들으면 귀가 힐링하는 느낌?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셔지는 느낌? 예, 그렇게 들려요. 예, 아연님.

좀 몰리기는 했으나 평소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쉼을 마음껏 누리고 왔네요. 저녁으로 집에 와서 룸메 언니랑 대패 삼겹살도 먹었어요. 내일은 교회에서 점심 때 식사 겸 모임이 있어서 다녀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나눔하고 오겠습니다. 언니,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신 우리 이쁜 아연님. 늘 고생 많죠. 스태프분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요. 원래 자키보다 스텝이 더 힘든 거 아시죠? 늘 고생 많은 우리 아연님. 그래요, 오늘 도서관을 다녀오셨군요. 대패 삼겹살도 드시고. 저는 고기는 고기랑 조금 안 친해서 그래도 예, 우리 아연님이 잘 드셨다고 하니까 예, 저도 좋으네요. 도서관도 가고. 저는 도서관을 아이들 어릴 때 갔다 오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와, 그게 언제야? 막 이럴 정도로 예, 시간이 오래 됐네요. 태연의 만찬가, 한 로로가 부르는 잔혹한 천사의 태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예, 함께 할까요?

별님 반갑습니다. 청소 중이니까 귀로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청소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집도 청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할게요. 스카이의 영원 야네 그래서 그대는 정동화의 오아시스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하늘호수 어두운 밤을 밤 시간을 채워주는 별빛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이게 몇십 년 만인가요? 한 10년은 됐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스윗한 돼지님, 예, 스윗님 반갑습니다. 정말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스윗님 사연을 제가 접하는 게 10년? 10년 넘었나?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연날에서 인사드리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라이벌이신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라이벌 이제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 스위트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부사형이 이번 달에 그만두셔서 송별회 겸 밥 먹고 오는 길입니다. 명색의 회식인데 장소가 국밥집이었네요. 저 회식에 국밥집? 예, 처음 들어요. 제주도는 그래요? 처음 들어요. 뭐 보통 우리 스위트님이 좋아하는 고기? 고깃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국밥집이라 생소한데요. S급 형이라서 없으면 더 힘들어질 텐데 큰일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온다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복지 후생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이는 점점 먹는데 뭐라도 준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생각이 많네요.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 힘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스위트님이 뭔가를 한다 하면 저는 고깃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고기를 좋아하니까 좋은 고기를 갖다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에 먹는 거 좋아하니까 고깃집 어때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이죠. 버즈의 모놀로그 그리고 김상민의 유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또 만나요. 스윗한 돼지님 반가웠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왔지. 내 앞에 잠든 너를 보며 난 항상 가슴이 아팠어. 다시 널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떠

예,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아슬아슬한 만남을 추구한다. 그것도 말 되네요. 아만추. 예, 자만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추구한다. 우리 흑장미님 다음 생각이네요.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국회의원을 선거에 나가야 되나? 예, 아주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난연히 오랜만에 신청난 다녀갑니다. 사연은 간단히,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들 예방접종도 하고 귀치료도 하고 울고 불고, 근데 그때뿐 다 하면 울음 뚝. 집에 와서는 대성 통곡 안아주지 않는다고 다가와서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에휴, 할 일은 쌓였지, 안아는 줘야 되지, 답이 없어요. 아들이 먼저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오늘 하루 어찌저찌 보냈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고요. 굿밤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화요일이면은 엊그제죠. 집에 오는데 한 5살? 6살? 좀 그래 보이는데 길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그랬더니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엄마가 안았다가 내려놓으니까 안아달라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길에서. 아, 진짜 나는 아이들을 3명을 키웠는데 3명 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엄마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인 엄마님도 정인이가 그러나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저는 마트 같은 데도 저희 아이들은 막 사달라고 떼쓰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마트 가면은 진짜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 보면은 정말 저 엄마들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아직 정인이는 어리니까 안아달라는 표현은 하지만 좀 더 커서 마트 가서 땡깡 부리면 어쩌나. 정승환의 어떤가요? 성시경의 산책, 멜로망스의 초대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피오친 여친님 반갑습니다. 우왕 나니입니다. 진짜로 올만이네요. 어쩜 그래요? 어쩜 좋아?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요즘에 한 살짜리 암컷 말티푸인 체리라는 강아지 키우느라고 열심히 바쁘네요. 나니 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안 그래도 맨날 언니들 보러 와야지 하면서 까먹고 있네요. 그게 까먹어져요? 아이 참 말이 돼요? 아이 서운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자주 놀러 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언니야 사랑해요. 아이 참 어쩜 노래도 잘 부르고 어쩜 목소리도 이뻐요. 어쩜 좋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연 언니야 사랑해요. 캬캬. 아 피어친 여친님 어쩜 그래요? 예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언니들 보고 싶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쩜 그래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하늘호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 운명. 김정민의 정상에서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 예. 예, 피어친 여친님이 없으니까 심심하긴 했죠. 예, 여우타는 그 모습도 떠오르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보기 좋아요. 그래, 운명은 제가 맨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놓고 있고요. 김정민의 정상에서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 그래 운명 이렇게 세 곡 함께 할게요. 효리수의 노래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패스입니다. 아이 참 제목을 잘못 적어주셨어요. 아니면 가수를 잘못 적어주셨어요. 어쩜 그래요?

제 마지막 사연이죠.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체리님의 신청곡, 조각경의 바보 같은 미소, 그리고 악뮤의 소문의 낙원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해져서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만 안녕했다가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우리 잠시만 안녕해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난이었습니다. 쇼톡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테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그중 동풍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 강원 동해안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은 5에서 2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부 대부분은 오후에 부산과 울산은 저녁에 그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돌풍에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거센 바닷바람으로 제주와 남해, 동해에는 풍랑특보 발령 중입니다. 이들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19.1도, 대구 2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주 28도, 전주 29도로 서쪽 지역에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비가 내리는 부산과 제주 25도, 강릉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곡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용 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점프 슬러시의 비몽. 비몽이 이게 경연곡인데 비몽하고 웨블라하고 같이 있는 음원밖에 없던데 비몽만 있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하이큐티의 콩가까지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몸살 때문에 이틀 고생을 했는데 말끔히 털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다른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이틀이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렇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틀이나 몸살로 고생했는데 말끔히 털어내고 출근했다니 다행이네요. 아프고 나서 몸이 개운하게 느껴지는 순간 참 반갑죠. 몸은 건강할 때 당연히 생각하지만 한번 힘들어지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낫긴 했다라고 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이미 출근을 한 만큼 컨디션 천천히 회복해가면서 건강하게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한 노래들 함께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네, 정신없이 몰아쳤네요. 이곳까지 계속 몰아치고 있네요. 러브댕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조선힙합의 내 나이가 어때서 개뿔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일할 시간이라 인사만 하네요. 그래도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바쁜 시간에도 잠깐 들러 인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 음악이 작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서 하루 사이에도 계절이 느껴질 만큼 기온차가 큰데요. 일하는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아침 근무로 바뀌어서요. 그래서 미리 추석 인사를 드릴게요. 명절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영수님 다녀가 주셨어요. 마이트마우스의 소주밤, 에픽하이의 에픽히즘 정해 주셨네요. 토보님, 아기 수면퇴행이 다시 시작된 듯 싶어요. 잠을 얕게 자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피곤합니다. 오늘은 아기 프로그램 참여하는 날이에요. 잘 갔다 와야겠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잠을 자다 깨다 반복하면 뭐 아기도 힘들지만 옆에서 챙기는 마음도 피곤하죠. 오늘 아기 프로그램 참여하는 날이니까 다녀오는 동안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예, 수면 퇴행이라는 것도 뭐 지나가는 과정이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성장을 하는 만큼 수면 시간은 점점 주는 거니까요. 오늘은 아기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야옹스님도 틈틈이 쉬어가며 편안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기존 에픽하이 곡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는 곡이네요. 이 앨범 자켓 사진도 되게 웃기던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뭔 돌사진 같은 게 걸려있더라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어요. 코비의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타르트 또 너가 그리워, 더라임의 이별을 받아들일게요.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들 첫 유아식 먹였어요. 아침 식단은 소고기 미역국에 양파랑 당근이 들어간 계란말이에요. 계란에는 가늘하지 않고 소고기 미역국은 볶을 때 참기름 살짝 넣었는데요. 어찌나 잘 받아 먹던지 국물이랑 건더기 살짝 남기고 싹싹 비워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본인 입맛에 맞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 흰자도 먹는 시기라 알러지 반응은 없길 바라봅니다. 있으면 바로 병원 직행이거든요. 오늘 점심도 만나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내일이 주말이네요. 알차게 잘 보내고 내일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잘 듣겠습니다. 네, 이제 이유식 다음 단계, 예, 유아식을, 예, 잘 받아먹었군요. 되게 푸드됐을 것 같은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싹 먹어주면 예,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그 미역국하고 특히 두부 잘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계란 흰자 알러지 반응 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것도 알러지 반응은 근데 어릴 때 한 번씩 하지 않나요? 하여간 별다른 반응 없이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또 어떤 맛있는 메뉴가 나올지 아기도 기대하고 있겠네요. 아기와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연휴까지, 예, 제가 방송이 없으니까 미리 인사드릴게요. 풍성한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히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백예린의 산책, 도경수 팝콘, DK 별이들께 청해 주셨습니다. 바쁠 시간에 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명절 연휴도 즐겁게 잘 보낸 후에 건강하고 반갑게 다시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